이어나베테 데보부시에레 로고에 강이 되가나 메우리리키 FM 1.9 타이어가 가네 고난당 고나우 마인 보포남타이 고나우 아레 난타폴리 메이레야간 데마코마 코라라파리키 아테케로인코에 메이칸네 이용칸네 kunam kaya ko patangiriya ke kaya chika beru. Nam tapay kanne wa yung kanne kunam mare erikinan ng peo.